지역의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로일소는 기층 치리에서 가장 깊은 관심사입니다. 군촌시에서는 일로일소 중점 군체에 초점을 맞춰 봉사 남체를 혁신하고 청소년 아동 성장을 돕는 방학 위탁 관리반부터 로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로인 식사 지원까지 실질적인 조치와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 저녁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군촌시에서는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시대 문명실천 진지, 당군중 봉사중심 등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관할구역 학교 공동건설 단위, 사회자원 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합해 전역의 다양한 공익성 여름방학 위탁관리 봉사를 전개했는데 따뜻함과 특색, 안전보장을 갖춘 여름방학 위탁관리반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청소년 아동들이 알차고 즐거우며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수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로인들 역시 누군가가 마음에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훈초시 각 사회구역에서는 문화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인들은 춤을 추고 바둑을 두며 탁구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현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로후에 부양받고 로후를 즐기며 로후에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양로 모식을 구축하고자 훈촌시에서는 관할구역에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들의 연령대와 당원 비율이 높은 특징에 맞춰 적시에 로인 건신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구역 당조직 선두 인솔을 통해 로인들이 더 많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경로 식당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위탁관리반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였으며 식사하러 온 로인들도 잇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로인들의 담소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디서나 화목하고 온화한 정겨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로일소는 민생대사이며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는 곳에서 봉사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담당계 군촌시에서는 일로일소 봉사 공급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교육, 위생, 건강, 민정 등 여러 부문 자원을 총괄적으로 련동하며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계층별로 정확한 돌봄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돌봄 양로 공공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년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돌봄을 받고 로인 군중들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함으로써 착실한 민생 조치로 천가 만호의 안정된 행복을 지켜 줄 방침입니다. 8월 26일 중국 철탑 주식유한회사 연변 분회사에서는 전지 교체 사업 선전 활동을 거행했는데 배달 음식 택배 종사자들에게 편리한 전지 교체 봉사를 제공해 이륜 전기차의 주행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4선 전선 인출 실내 충전 등 행위로 인한 소방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도시 친환경 이동에 조력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일상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설비는 전기 통제, 온도 통제 등 다중보호 계통을 탑재하고 7 곱하기 24시간 전천후 지능형 감측을 실시합니다. 전지는 저온가열 기능이 내장되어 연변의 혹독한 겨울 기후에 적응하며 30초 만에 신속하게 전지를 교체할 수 있어 긴 충전 대기 시간을 덜어줍니다. 앞으로 철탑 전지 교체 사업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승격하고 배달기사 집중 구역에 우선 배치하며 점차 도시 구역과 주요 거리의 봉사를 전면적으로 피복해 도시 민생 배달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3년 4월 20일에 공포 시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연명절 및 기념일 연휴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변 주당이 연변주 이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자치주 창립 기념일 연휴 시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도합 3일입니다. 8월 31일 9월 1일에는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 9월 6일에는 정상 공휴일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 기간에 각급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직 근무 사업을 강화해 정보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제때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이민 군중들이 명절 연휴를 평화롭게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훈초시 교육국 훈초시 적십자회 훈초시 불연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훈초시 적십자 청소년 연구 학습 활동이 일전에 마천자향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각 소학교에선 100명의 6학년 학생들은 이틀간의 연구학습 활동에서 교실을 벗어나 몰입형으로 홍색 문화의 세례를 받고 응급구조 기술을 학습해 실천 속에서 품격을 다지고 능력을 키움으로써 애국심을 깊이 심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천국중앙텔레비전방송재정경제채널생재유도조물란에서는변경소도시혼툰에서비자면제를어떻게발전혜택으로전환시킬것인가에대해주목했습니다혼촌시에서는일로일소중점군체에초점을맞춰청소년아동성장을돕는방학위탁관리반부터로엔들의건강과안녕을지키는로엔식사지원까지실질적인조치와따뜻한마음으로아침저녁의행복을지켜주고있습니다아래상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25일저녁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천국중앙텔레비전방송재정경제채널생재유도조물란에서는비자면제변경소도시의활력을유입량을어떻게경제발전으로전환시킬것인가전문보도를방송했습니다보도에서는카메라렌즈로혼촌시의중로상호비자면제정책이착지된후연변통상구도시에서는정책기회를포착하고입경력의흐름을문화관광소비다국상업발전에생동한실천으로전환시키고있습니다혼촌은중로조3국접경지대에위치했으며우리나라의동북아개방최전선창구입니다중국과러시아의상호비자면제정책이실시됨에따라통상구통관이더욱편리해졌고대량의러시아관광객들이찾아와관람유람레저소비를하고있습니다도시거리에는국경을넘나드는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고변경관광열기가지속적으로상승해지방발전에상당한인기유입량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프로그램은문화관광융합다국창업통상구무역의여러측면에서혼촌의유입량혜택을활성화하는탐색경로를보여줬습니다미식요식민속무형문화유산체험은다국문화관광의빛나는명함장으로됐고정통중국요리만족전통뜸등특색체험은문화이질감을타파하고많은경외관광객이필수방문하고체험하도록흡인했으며다국몰입식체험관광은지속적으로인기를끌면서음식숙박소매등봉사업에왕성한발전을이끌고많은현지종사자들은직접비자면제로인한시장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정책혜택은또한외지했던청년들의귀향창업을이끌어냈습니다2000년대생창업자리수모는고향동산구의지역우세를주목하고복주에서혼촌으로돌아와다국전자산거래에전념하고있습니다동산구의용량확대다국물류부대시설이부단히완벽해지는유리한조건에의거해창업불과반년만에월영업액이50만원을달성했으며청년들이변방에뿌리를내려대외개방을활용해창업으로증수를실현하는축소판으로됐습니다유입량은인기를불러오고산업은부를축적합니다비자면제로인한입경열풍은문화관광소비시장을활성화했을뿐만아니라다국전자상거래수출입무역의협동발전도추진하고있습니다군춘은동산구의우세에입각해다국물류단체를보완하고상품전시판매플랫폼을강화하며관광플러스상호무역의쌍방향동력부여를추동하고단기통과유입량을지속가능한산업증가량으로전환시켜정책혜택을흥변부민의현실성과로절실히전환시키고있습니다생재유도는중앙텔레비전방송국재정경제채널에서현역경제의부민창업에초점을맞춘브랜드전문란입니다이번프로그램은혼촌을표본으로변경도시의대외개방산업증수에있어참고할만한경험을모색하고변방지역의고수준대외개방확대와고품질발전을추동하는생생한화폭을보여주고있습니다일로일소는기층치리에서가장깊은관심사입니다혼촌시에서는일로일소중점군체에초점을맞춰봉사남체를혁신하고청소년아동성장을돕는방학위탁관리반부터로엔들의건강과안녕을지키는로엔식사지원까지실질적인조치와따뜻한마음으로아침저녁의행복을지켜주고있습니다그날의군촌시에서는군중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에초점을맞추면서새시대문명실천진지당군중봉사중심등공공공간을활성화하고관할구역학교공동건설단위사회자원봉사자등여러방면의역량을통합해저녁에다양한공익성여름방학위탁관리봉사를전개했는데따뜻함과특색안전보상을갖춘여름방학위탁관리반이곳곳에서활발하게운영되면서청소년아동들이알차고즐거우며안전하게방학을보낼수있도록전방위적으로수호했습니다아이들에게세심하게돌봐주는사람이있는것처럼로인들역시누군가가마음에두고지켜보고있습니다
2: 군초시 각 사회구역에서는 문화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인들은 춤을 추고 바둑을 두며 탁구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현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로후에 부양받고 로후를 즐기며 로후에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양로 모식을 구축하고자 군촌시에서는 관할 구역에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들의 연령대와 당원 비율이 높은 특징에 맞춰 적시에 로인 건신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구역 당조직 선두 인솔을 통해 로인들이 더 많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경로 식당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관리반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였으며 식사하러 온 로인들도 잇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로인들의 담소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디서나 화목하고 온화한 정겨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로 일손은 민생 대사이며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는 곳에서 봉사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담당계 군촌시에서는 일로일소 봉사 공급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교육, 위생, 건강, 민정 등 여러 부문 자원을 총괄적으로 련동하며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계층별로 정확한 돌봄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돌봄 양로 공공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년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돌봄을 받고 로인 군중들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함으로써 착실한 민생 조치로 전가 만호의 안정된 행복을 지켜 줄 방침입니다. 8월 26일 중국 철탑 주식유한회사 연변 분회사에서는 전지 교체 사업 선전 활동을 거행했는데 배달음식 택배 종사자들에게 편리한 전지 교체 봉사를 제공해 이륜 전기차의 주행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4선 전선 인출, 실내 충전 등 행위로 인한 소방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도시 친환경 이동에 조력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일상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설비는 전기 통제, 온도 통제 등 다중보호 계통을 탑재하고 7 곱하기 24시간 전천후 지능형 감측을 실시합니다. 전지는 저온가열 기능이 내장되어 연변의 혹독한 겨울 기후에 적응하며 30초 만에 신속하게 전지를 교체할 수 있어 긴 충전 대기 시간을 덜어줍니다. 앞으로 철탑 전지 교체 사업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승격하고 배달기사 집중 구역에 우선 배치하며 점차 도시구역과 주요 거리의 봉사를 전면적으로 피복해 도시 민생 배달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3년 4월 20일에 공포 시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연명절 및 기념일 연휴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변 주당이 연변주 이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자치주 창립 기념일 연휴 시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도합 3일입니다. 8월 31일 9월 1일에는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 9월 6일에는 정상 공휴일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 기간에 각급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직 근무 사업을 강화해 정보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제때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이민 군중들이 명절 연휴를 평화롭게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군초시 교육국 군초시 적십자회 군초시 불연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군초시 적십자 청소년 연구 학습 활동이 일전에 마천자 향해서 거행됐습니다. 전시각 소학교에선 100명의 6학년 학생들은 이틀간의 연구학습 활동에서 교실을 벗어나 몰입형으로 홍색 문화의 세례를 받고 응급구조 기술을 학습해 실전 속에서 품격을 다지고 능력을 키움으로써 애국심을 깊이 심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매체로보는군촌조문란입니다오늘은새롭게변한야간문화길림연변에서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활력을활성화한다는신화사의보도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25일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성당야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10분평정서기간중요연설과조항정치국회의정신을깊있게관철해야합니다독특한지역우세를잘활용하고플랫폼의집결역할을발휘하며대상건설투자유치등사업을착실히들어지어더많은중대대상을착지배치시키고건설을가속화해조속히효과를보도록추동함으로써유효투자확대산업구조최적화와경제성장안정에유력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이투신형재료제조유한회사의년간생산량50만톤재생알루미늄원형주기의대상은주로알루미늄재료가공생산라인을설치해알루미늄합금등제품을생산합니다호가복은대상현장에서원료원천자금조달자금결산공사기간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알루미늄합금은항공우주자동차제조등분야에광범위하게응용되며시장전망이매우밝습니다기업에서대상건설일정표를일층명확히하고투자강도를높이며시공역량을충분히배치해대상이하루빨리착공되도록추진하기바랍니다지방정부와기업은대학교대형연구소대기업과의접목협력을강화하고기술연구개발과성과전환응용을적극펼치며정밀가공수준을힘써향상시켜산업사슬을1층확장하고제품의부가가치를높여야합니다종성지회청정에너지물류단지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대상건설진척을참답게살펴보고공사기간배치조업계획등상황을상세히물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주요에너지수입규모를확대하고대외무역의안정적인성장을추진하려면중대대상의유력한버팀목을떠날수없습니다기업에서시점을예의주시하고시공배치를최적화하며열의를다해공사기한을앞당기고진척을다그쳐대상건설을가속하고조속히운영에투입되도록추동하기바랍니다길도농업선식옥수수가공생산작업장에서는알이꽉차고빛깔이고운옥수수들이세척찜살균등작업을거쳐끊임없이생산라인을따라나오고있었습니다호가복은작업장에서생산과정을살펴보고소개를청취했으며가공기술품질검사판매경로등상황을자세히묻고나서시장수요와소비승격추세를예의주시하면서포장이정교하고식감이독특한제품을더욱많이출시하고상품판매경로를꾸준히넓히고소비시장을적극선점해기업의효익을안정적으로높여한다고강조했습니다헤라클레스계집산중심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대상건설진척설비설치및성능시험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업은공사진척을예의주시하고실내장식설비설치와조정등사업을다그쳐추진해대상이하루빨리완공되어생산에투입되게해야합니다시정부는관련기업들이즉석섭취해산물등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는데적극협력하고전에단순히상품을들여와집산하고조급적으로판매하던전통모식을바꾸어기업이무역유통으로부터생산가공일체화로전환승격하도록추동해야합니다대상진척은어떤가언제운영에투입될예정인가암지정란온천리조트호텔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기업책임일꾼과깊게교류하며대상진척상황에대한소개를참답게청취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호텔구역은역사가남긴문제를중점적으로해결하고인테리어작업을서둘러진행하는동시에업태전체기획을잘해대상이하루빨리완공되고멋지게모습을드러내도록보장해야합니다
2: 주택구역은 유리한 시공 기회를 다잡아 시공 역량을 총괄하고 건설 속도를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기한 내 사용에 교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질성리 상업광장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체 진척 공사 기간 배치를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업복합체는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운영 일체화 기획을 견지해 우수한 상가, 특색 매장의 입주를 앞당겨 유치하고 업태 배치를 풍부히하며 소비 장르를 확장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다원화된 체험을 갖춘 도시 소비의 새 명소로 거듭나게 구축해야 합니다. HD 블록 광장 대상은 주로 다국 상품 보세 체험점, 삼국 민속 시장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며 현재 기존 시설 철거, 광장 개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체 기획, 기능 분포와 운영 모식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휴 자산을 활성화해 이용하는 것은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산업 구조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개조를 다그치고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상가와 앞당겨 연결해 러시아 풍정 레스토랑, 특색 주색 카페 등 이국적 풍경이 물씬 풍기는 업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광장이 하루빨리 새롭게 단장되어 모습을 드러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훈촌 울란호트 고속도로의 방천 훈촌 구간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서니 열기를 띤 건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상황을 현지 고찰하고 시공 배치, 단계적 공사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투자가 100억 원에 달하며 변강 기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서 흥변 부민과 변강 안정 및 공고화, 대외 개방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단위는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한을 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개통되도록 보장하길 바랍니다. 주시량급 정부는 대상 시공 수요와 적극 접목해 인력, 에너지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 중에 막힌 점과 난관을 제때 조율하고 해결해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능률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중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4분기는 연간 경제 운행의 관건적인 시기이자 대상 시공의 황금 건설기입니다. 훈촌시에서는 대상 우선 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사업 책임을 확실히 하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투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예의주시해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전담팀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류형별로 대상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수속 처리를 가속화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연된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돌파하며 지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요소 보장을 강화해 조속히 조업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량, 실물량, 작업량의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선견 지명 있게 대상을 잘 기획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기획을 예의주시하고 6대 기반 시설 건설, 민생 개선,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가능성 론증을 착실히 전개하며 신청 재료를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이 순조롭게 비준받고 더 많은 건설 자금을 쟁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집중해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훈촌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종합보세구,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플랫폼에 발붙여 중점 투자 유치 구역을 확정하고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우세, 정책 우세와 발전 기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깊이 있게 고찰하며 백방으로 제조업 대상을 착지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길고 그룹 당위 서기묘 리사장인 사충함, 주급 지돌군 림소림, 류신강,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훈촌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각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립스가 진하고 장백 살림의 밤바람이 시원함을 전합니다.
1: 길림성 연변 저순족 자치주에 위치한 훈순 도나 연길 새 도시는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문맥, 저순족 민속 특색에 의탁해 야간 문화 관광을 깊이 발전시켜 차별화되고 몰입감 있는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해 초가을 야간 문화가 소비 활력을 북돋우고 사방의 관광객들을 흡인함으로써 문화 관광 경제의 빛나는 명함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화사의 보도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연변주 불연에서 주최하고 군수시 불연에서 협조하여 개최한 휴일의 약속 진자 동행 연변에서 즐기는 진자 활동이 군춘에 진입했습니다. 전주에서 온 60개 가정이 홍색 교육, 생태과학 보급과 무형문화 유산 체험을 결과한 연학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 활동은 홍색 교육 플러스 자연과학 보급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체험 플러스 진자 연학의 혁신적인 모식을 채용해 소년 아동들이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키우고 생태 보호 리념을 수립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연학 과정에서 진자 가정들은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을 찾아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각 주제의 전시구역을 참관하고 선배들이 국토를 지키고 변강을 수호하며 변강을 개발한 파라만장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국토의 완정을 수호한 애국정신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군촌 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표범 전시, 전경복원, 디지털 체험 등을 통해 동북호랑이 표범보호 관련 지식을 상세히 요약하고 군촌 전해의 생태환경과 생태보호 성과를 근거로 해서 감수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무형문화 유산 수공 실전 환절을 설치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집 공예 제작에 참여해 전통 기예를 직접 체험하고 무형문화 유산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진자의 정을 증진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불연에서는 성주 불연의 가정, 가정교육, 가풍건설 사업 포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가정 운명 실천 담체를 지속적으로 풍부해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향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새시대 가정의 새로운 풍조를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1: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은 무명도시 건설에 직접적인 재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고 락업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서구역에는 1층 입주 주민들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 불법 축조하고 벽을 허물어 가게를 내며 2층 입주 주민들은 공용 플랫폼을 점유하고 재색 강판 주택을 짓는 등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용 공간을 침범하고 서구역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2: 기자는 취재지 일부 주민 소구역 1층 입주 주민은 무단으로 건축물을 확장하고 녹화 지대나 공용 구역을 점용하며 울타리나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입주 주민들은 벽을 뚫고 문을 열어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하는 등 건물의 원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2층 입주 주민은 지붕 공용 공간을 점유해 강판 복합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설하고 사사로의 원유의 건축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각종 불법 건축물은 주민들의 공공활동 공간을 점용하고 소구역 전체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 시공이 불규칙적일 경우 구조적, 소방적 이중 안전 우환을 초래해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문 단위에서는 점검 정돈 강도를 높이고 문제 대상을 구축하며 불법 건축물 주거 영지의 상업화 불법 행위를 엄격히 검사하며 무렵의 일상적인 순찰 관리 책임을 다지고 제때 불법 건축의 사전 징후를 신속히 제지하는 한편 주민들의 공공의식 강화를 호소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자각적으로 거부하며 정결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유지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의 상시화된 건설에 조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여름철에 들어선 것 같은데 어느새 8월도 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천천히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불펜 최소 한도로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기상정보 더욱더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맘때 날씨는 옷 입기도 무척 까다로운 만큼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4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양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반석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 영안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 밀강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7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5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매체로보는군촌조문란입니다오늘은새롭게변한야간문화길림연변에서변경문화관광의새로운활력을활성화한다는신화사의보도를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25일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군촌시에서대상건설산업발전등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길림성당야정부의사업회보를청취할때한10분평정서기간중요연설과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깊있게관철해야합니다독특한지역우세를잘활용하고플랫폼의집결역할을발휘하며대상건설투자유치등사업을착실히들어지어더많은중대대상을착지배치시키고건설을가속화해조속히효과를보도록추동함으로써유효투자확대산업구조최적화와경제성장안정에유력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이투신형재료제조유한회사의년간생산량50만톤재생알루미늄원형주기의대상은주로알루미늄재료가공생산라인을설치해알루미늄합금등제품을생산합니다호가복은대상현장에서원료원천자금조달자금결산공사기간등상황을상세히요약하고나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알루미늄합금은항공우주자동차제조등분야에광범위하게응용되며시장전망이매우밝습니다기업에서대상건설일정표를일층명확히하고투자강도를높이며시공역량을충분히배치해대상이하루빨리착공되도록추진하기바랍니다지방정부와기업은대학교대형연구소대기업과의접목협력을강화하고기술연구개발과성과전환응용을적극펼치며정밀가공수준을힘써향상시켜산업사슬을일층확장하고제품의부가가치를높여야합니다종성지휘청정에너지물류단지대상건설현장에서호가복은대상건설진척을참답게살펴보고공사기간배치조업계획등상황을상세히물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주요에너지수입